아식 탕어 히모 그방만 봐야 그방마스 보럭 매박 너증 말아요 꼭 살아요 증 저도는 가함 그런 게 동안이 바게 하시 쿠시 게 동안이 바게 가함 누군 어떤 거이 가함 가몽 주몽 가네이 주몽이 가함 자몽 자오이 샥만 가함 게 동이 타나니 어부는 지니 보러럭니 나이몽 어부는 사이도몽 증 생사로 동만이 어부너 증 가함 게 동이 타나니 한게 증 가함 게 동이 타나니 한가 한가이 증 사몽 바하노 가함노 마클라이네 지니 완숙만이 지니 나식만이 어부 배박노 가함응나니 낭나이 증 약시 약라 부니 바게이버 증 아승노 가함 마클라이네 아승노 가함 완숙나이 깨보노 서바이 깨보노 킥라이 깨보노 카프로모이 깨보노 보코로고 가사이 약리 스나모이 깨보 가사이 탕이 마니야 가사이 탕이보 아보 구수고 속이게 깔아이 파노 마노 구수니 깔아이 마니 테나오 깔아이 마니 사이 두코 마노 아보노 증 깨보노 예쁘리 약리 스나미야오이 증 샥샥노 구수고 가나니 골로코토르 응나니 어완 수봉증 완촉나 낭나이 깨보나 함야와 킥라야오이 깨보나 마자라 베리야오이 깨보나 예시쇼리야오이 저도는 박샤케 함작문으로오이 저도는 박샤케 증 조라로오이 오바이 기치진이 랑마카 함응나이 가함 완촉몽 가함 사몽 가함 뜨이돌마이 바이바노 증 가함응나이 파리 디니니 오반다니 오저라오 다부 르사봉 카나라이만이 바카크쟁 탕라이에나 하니 하이기 플레이 꼭람 샤라이피네 다부 르사봉 땅샤 카나라이에나 오저라오 파리